내 음악에 내가 족이 걸림이래 내게 남은 하나뿐인 나를 섭외 위해 어쩌면 나를 위해 사는 게 내 아이 위해 사는 거 애들은 보고 배우거든 어른들이 하는 거 그래서 포기 못해 아니 안에 다시 일어섰게 보기 좋게 나는 날아가는 새 뒤를 돌아보지 않아 나는 날아가는 새 뒤를 돌아보지 않아 Yo! Yo!